0: 까이 발사 도피라.
1: 예, 식판어 팔아는 땀은 이 박의 승이 맞던 커버 능래. 당디바, 니나 보세 죽으라시디.
2: 아니, 뭐, 땀은 떼 죽으라니나 동사. 니니 어머럭 빨백해 한 까이바, 너 싱거스 합래 패시디.
1: 빨작노, 더 힘디. 어머럭 띠베시디 너거. 나 속들이 발디게 너거.
0: 다이 땀은 이 녹비 싱으라고 흔히똥 흔어. 능띠네 하티워, 항아 나가는 몰라사.
1: 탕고, 땀은 탕이 영나사. 하티니 저랑 가이 탕은다.
0: 너 하이빨래. 니나 비아부티시 보톨로 부스까이 팔라이 아부스 사그라디. 랑리오이 빠이 능로코 뽕아시.
1: 랑낭예 다속들이. 능. 바야파노 너나 앙 보톨사르냐 니니 똥우. 다이따 너로 랑랑 니 승이 똥바 능.
0: 하이빠노. 보톨로 부스까이 팔. 아블럭 하나이만한 블라사.
1: 마노. 아부 바타무니 만냥나사 노. 우스강어 하티오 탈랑만이 카이. 보톨로 파소로케 팔타.
2: 담아 빨래 야쿠다 헌어. 파이베 시지바 담 샹랄라이 덩카바.
1: 빠장노 이거 다쪽들이 시에 삐아부티. 팔만이 버스케 팔니 싱이 덩오.
2: 담은이 빠이 덩나사. 다쪽들이 바. 증 하이노세 보톨사 르냐니 히니 덩마니. 빠이나 낭냐 하이노 호라이 증바.
1: 아꼭노노 살라이 덩오. 너아꼭은 힘지디 다쪽들이. 너거.
0: 어머 담 흐마니 깔라이 카사. 버스깡니 비시로고 카이. 소들이 세마샬라 시나이카 너아콘 파지 앙레리 자글락 다티 탕아 나가네
2: 레리아 파이디 아쿠르샤 쿠르네 아랑 능나니 바 버슨 조라 나가니 똥히노 닥터그리 파이디
1: 꼭다 시도 앙세 대보 하티오 탕나 낭블레 앙세 대보 닌체 도자
3: 다루아 잔노 나싱그이 하티니 넝컨나 흔카이 아보 따부기야 하디 용난이는 봐. 다음 시가스 레시도.
0: 레르파노. 정노 나이토기 많이 한가이노. 나이디. 카시 카브로 뭔가 파야는.
3: 뭐 정노 누카이. 대부 레리 똥나이. 하이니 바게노 너나 닥디 파이디. 너이 마 사우다족들이.
0: 소녀 똥고. 니니 비아부디 카이. 무스로 카이 가고 가사 높이라.
3: 보톨로 파수 카이 가위 패키야. 보톨 독도 많이 봐. 3000 만 카타. 다쪽들이 니냐 무삼비바이 사토코라카이 부스케 까부카사
0: 디니타 몽마 클라이카시두 딩그라 베라슬라부시 말이여 세글라시 동라시오 다샤승 나이카이 다샤노 망카모 제 사초 산만이바 사초 리우니 떨랑탄카 다이 꼭꼭스 살랑리야 다샤 산카이 다샤 그방 망카무세
4: 아 에이 도프라이 나싱그라덱 다소드리 나싱바게라데 나싱바게라데
3: 에이 다블레 다로 와자 파이키야. 그나가나 블레 다속들이.
0: 누카다사. 앙 사마니. 낭카나 블레 도피라. 이 나하리냐지. 수두브레 가자레 앙기 파이키야.
3: 카시크트 링만이 봐. 아버 무녀도 솔집베. 소녀 동구. 아버 뛰록 너. 하이너 가년이 나구. 낙디 슬라파이데이. 타이브 야프리 도디. 담아봐 해 메르메릉 톡.
4: 에이 너로 카이 타이키샤 드릉드릉 오이메야드 봐. 봐. 하마카카 엉커르 마탄카
0: 능카짬노 파이 아스케이마 레르서와자 와이샤파노능 부이베이 박상이마야나
4: 하티카티니 아니 바스 방여 다소드리 녹시 팔마니랑 만탄세 기살레르시오 와 팔마니 카이토 로글로기노 망크 아 녹시 파이나이 랑 도이 쇼바이마야 응마니 바기 아르소 레르시오
0: 부스케 팔카바니니 녹시레
4: 모타 타메이 사초가 까비 패키야.
3: 와카이 부스가 까부 가서 다 와자.
4: 와카이 바소가 까비 패키.
0: 와카이 러브스 두부 많이 봐 와자.
4: 디니카이 뒤샷의 방태니 바그 배바게 라니세 두부 이만시오 다소들이.
3: 그마 꼭 받아 속들이 아보.
0: 그마 와잉 다기니 진이 패키라니 바노 사부자니 보 미티리오이 아로 까꿍으로 몇 방노 거기 들랑 밝혀 흠라사
4: 에 하이키어 꼭 손동구 안고 클릭 하나 그 다음 카이 사문이 용카 아보 카이 가함 카이 카날리였다 녹신이 랑나하르 포로 아로 살라이 동만이 카나보 아보 아잉 다기니 백안이다
3: 아보 칼리 앙보 카나 그 아노 카이 다 백악노 하티여 말라이 사이 카나리우 미니 꼭 사마티 힌카이 닥티노 만작바에는 아 보로록 아 슥득락
0: 니니 꼭 소녀동도 피라이 와 돌로 까미니 보로록 녹 하트 작라야 엉기 동라유